0: 동안 동안 도와서 찍던 러네 지아오 철려라 철시 아하이 자꾸 소스간 또 아수마다
1: 챙겨
0: 자타오 러바흐가 러브에네 와 또이 등도요 러카돈 바이 나시가 튀어서라이 지아 지거 如何 지아 아수마 앙시오 아하이가 티시 左手 开咯 右手 开着的枪 再跳 右手 这个跳 跳出来那个萝卜 就去加老骆头的 此时 他就往右 落去给他倒起来 双手 暗对他吹弹 做啥 只要落去到明明瞄着他的背板 呸呸呸 车呸背呸 往来 阿山 把他头的个盖上 等着罗呢 给他倒起来
2: 因为老母那个黄色大帅，甲鬼赛差唔多。不过伊阿妹呾，牛杀退咗乌道，尽管阿海再三招呼阿山平常来咯，伊即再也唔敢问政，故直立定做数诶。好，听朋友，刚才你听到的是电山小二，新歌接来咯，直立定。 下晡，咱就去来欣赏精彩的叠加唱段。叠加唱段宣播。下晡，呈现由林吉吟唱的叠加唱段，一见夫人笑嘻嘻。